0: 105. Lo Zoo di 105.
1: Squid Game.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 si gioca al telefono. Squid Game.
2: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0: Pronto?
1: Igon, game일 뿐입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0: 그 아이!
1: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0: 뭐든지 하고!
1: 맞습니다.
0: 뭐든지 하고!
1: 여러분의 뜻에 따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또?
1: 맞습니다.
0: 아?
1: 게임일 뿐입니다.
0: 까만?
1: 게임일 뿐입니다.
0: 에이, non capisco. Che dici, scusa?
1: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0: Ma sei di tedesco? Scusa, io non capisco.
1: 맞습니다.
0: 아?
1: 맞습니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0: 까만?
1: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첫 번째 게임에서 정립된
0: qua posso aver sbagliato nome, a chi c'è? A chi c'è?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Ma con che parlo, scusa?
1: 453번.
0: Come? Disco, boia, che cos'è qui?
1: 453번.
0: Ma hai sbagliato nome, lo va?
1: Io no.
0: 아!
1: 투표해주세요.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0: 네, 네,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siamo qua. Anzi, siamo in Sicilia. Qua tu stai parlando con. A Sicilia, padre di tedesco. Non te capisco.
1: 맞습니다.
0: 아!
1: 맞습니다.
0: Botti che.
1: 맞습니다.
0: 센티.
1: 투표해주세요.
0: 센티. Io ho da fare. Perché io qua sto registrando io un video sto facendo.
1: Qua
0: siamo in Sicilia, non siamo qua. Che fare? Siamo in Sicilia qua. Io non capisco io il tedesco. Punto e basta. Chiudiamo. Ma chi è questa? Scusami.
1: 맞습니다.
0: 아, 게 그랬어.
1: 맞습니다.
0: 네.
1: 투표해 주세요.
0: 아끼 새끼, 스코우 아끼 새끼.
1: 투표해 주세요.
0: 다음에 아테오 게 주세요.
1: 투표해 주세요.
0: 테오 게 cosa?
1: 투표해 주세요.
0: 아테오 qua non c'è nessuno che si chiama te. Ti ho detto io che io c'ho le da fare. Io sto lavorando. Capito? Ma che sta faccia qua? No, basta, ciao. 자,
1: 맞습니다.
0: 자,
1: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

0: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1: 빨또
0: 게임일 뿐입니다.
1: 막힌 바람.
0: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빨또
0: 게임일 뿐입니다.
1: 바람.
3: Presto, nello Zoo di 105.